0: 別㗎啦。
1: 係啊，咁同樣咧，亦都多謝大家嘅陪伴啦。咁希望咧，好嘅音響同埋好嘅音樂咧，陪伴大家度過咧就係、是、快樂嘅每一天嘅。咁我哋下期節目同樣時間再見咯。
0: 都話希望大家今集咧係聽得開心啊！好啦，我哋10月份再見啦，好，拜拜。
1: 好，拜拜。